0: 빨리 꺼야 돼. 아, 따뜻할 거야. 아, 빨리. 아니, 우리 숫자에서 이리고 돼야 된다.
1: 아, 따뜻하다. 저 다른도 먹으면 저도 할 거야. 다른도 먹으면 저도 할 거야.
0: 무조건 좀 이제 가야겠습니다. 빠르게 자, 찌.
1: 찌.
0: 머리 쓴 거 나와.
2: 행복해.
0: 야! 냄새가 나. 가고. 냄새 좀 돼.
3: 나 비는.
0: 예. 双대요. 더워. 가고. 장 살간 데. 야고. 제가 대머드 쪽이 제가 야채도 가고 돼. 아이 아이. 대신 들었지 예쁘죠, 저야. 다리가 늑쇼 뜨고.
4: 草原上每户牧民的马印都独一无二，太阳纹、月亮纹。
0: 草叶纹，每一道印记都取自天地万物。马印所在，便是家园所在。啊，小和尚，他都干净的，脱下。这儿不就是？我这儿弄的有气呢。啊，啥子？我那个就过了。好，这不是这样子，这样子。太阳大，爸爸，也不弄，我再也不。
5: 대체가마고어른이가요나시오리지나시오리바바다노고지이라이라지나시오리지다아마고대체야쿠아들아마로치도스코이도아마로치도스코이도아마로치도스코이도아마로치도스코이도아마로치도스코이도아마로치도스코이도아마로치도스코이도아마로치도스코이도아마로치도스코이도아마로치도스코이도아마로치도스코이도아마로치도스코이도아마로치도스코이도아마로치도스코이도아마로치도스코이도아마로치도스코이도아마로치도스코이도아마로치도스코이도아마로치도스코이도아마로치도스코이도아마로치도스코이도아마로치도스코이도아마로치도스코이도아마로치도스코이도아마로치도스코이도아마로치도스코이도아마로치도스코이도아마로치도스코이도아마로치도스코이도아마로치도스코이도아마로치도스코이도아마로치도스코이도아마로치도스코이도아마로치도스코이도아마로치도스코이도아마로치도스코이도아마로치도스코